후보 사제 왔네. 헛들 사자 불러 출소. 일자 월적 갑작 시정 수고 사제야. 없어지는 사제야. 차지는 사제야. 숨지는 사제야. 내일지는 사제야. 남감에게 남감에게 소설에게 봉둥이 일철록 이한소 삼식시 사제빠 오기방 육각시 칠증이 팔방에 후보 퇴퇴로 들어든 사제야. 기전자 저지시는 굿대를 향해보고 기전자 저지시는 명명소리 길게 듣고 너도 가자 나도 가자 못 죽은 고운이며 내 죽은 영이신들아 어둠등 장구소리 구슬핑 앵게 듣고 굿전에 왕거들랑 술 한잔 열심을 체감하고